0: 만디가를 닦을 만한 거니까 조금 보람 뭐 사람이 구독을 없는 거를 담는 거야 보니 어디로 갈까 그냥 손을 잡았었어
1: 뭐 만에 보내 꿈을 사요 지안 받을 거던 지안의 너의 기함
2: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기분